0: 실로 부딪혀봐. 간우이 먼지간우 신고 연막 브랑코사 얌마 바이오 좋았어 지레디모 실로 부딪혀봐. 누이 먼지간우 신고 연막 브랑코사 누이 먼지간우 신고 연막 브랑코사 와라.
1: Canzoni napoletane, perché la storia non si dimentica, si canta.
2: Coro Polifonico San Leonardo. Palumella.